0: 빵짱 예민쇼!
1: 내가 생각하고 살인 사파이즈의 스쿨 슈플라이 스파카 온갖 가미 스마라이
0: 빵짱 예민쇼!
1: 무덤 필리언 임포르테 뮤칼 끈방한 바가이 싹갈라와까
0: 빵짱 예민쇼!
1: 바라사 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고갓 바라사 베이비
0: 빵짱 예민쇼!
1: 마이 망가 발라 클루나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토 오라스
2: Choy? May alcohol ka mo na, Choy?
3: Day, ano mo ang alcohol?
2: Ipaligo ko sa bigo ko. Para mapatay tanan niya kagawa na gatapik sa iya. Babay, Dor!

0: 빵짱 예비촌.
1: 내도 생각하고 살인사 플라이즈의 스쿨 슬라이스 반가운 그 가미 쓰바나이
0: 빵짱 예비촌.
1: 뭐다무 필요한 임포르테 밀룩한 끈방한 바가이 싹갈려와까
0: 빵짱 예비촌.
1: 바라사 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고갓 바라사 베이비
0: 빵짱 예비촌.
1: 마이 망가 발라 그루나 프레스카 가길라 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
2: Choy, may antipara ka na nga may grado?
3: Daw ka bata pa malansi mo mag antipara nga malabo na gidaw?
2: Tsakto kagi Choy, malabo na nga mangin kami. Amo na, siya pasuksukon ko antipara para makita niya kung ano ko siya kapalangga.

0: 빵짱 예의 쪼!
1: 내도 생각으로 살인 사파이즈의 스쿨 슈플라이스 펄카 온전 감이 쓰브라이!
0: 빵짱 예의 쪼!
1: 뭐다무 필요한 임포르텐 루팔 끈방은 바가이 싹갈로와까!
0: 빵짱 예의 쪼!
1: 바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
0: 빵짱 예의 쪼!
1: 마이 망가 발라 그루냐 프레스카 한일라 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
2: Choy, mamakalgo Choy ang gogo, Choy!
3: Ah, ano nga klaseng agogo?
2: Ang makapanulas ang uhaw ko, Choy! Kaya uhaw-uhaw naging ko sa pagpalangga niya!
4: This is your MOR safety tip. When you enter a public restroom, take one quick second to glance under the stalls. Not to intrude, but to be aware if someone is inside, or if something unusual is happening. That simple check can prevent unexpected situations, especially in tight or unfamiliar spaces. When you know your surroundings, you can better protect yourself. Stay alert, stay prepared. Smart safety starts with awareness.